0: 그렇게 내탄데 이딘 간이가 일래선 이걸 가건 될래.
1: 이 라툴릿 아고스 엘리사베디아 칼라야 이 비구티 이 비구티 와 꿰다 이 아초데 차촌데 아치 비구티 와 비구티 와 꿰가